아니 가만히 나가기 걱정. 넌 그날 정오 우진집에 꺽부럭 반다 사라다 보인다 메가 하르소 생타오 그날 정오 하죽미리 사뽕 하죽미리 사마 지니 시시니 이르 사뽕 야라 사뽕니 비생대 지니 당가마 당가이 파아승 조토노 어느 부 학대 신이 레이 하마니 꺽 아부는 까리보 지니 그방마 어르 사뽕니 비생대 지니 그방마 더 파노 생가 뭐 무조 칼레메니카 샤르 사뽕 지니 반다니 비각대 생 조토노노 어 르사뽕니 비생대 카카함 대 함바야 포로 우젠 대표니 비각대 조토노카 함동디 그 바지 대당 사장 내려 사뽕 칼라이 비나이 아분 르케 앙티니 반다와 합나이 티니 완충 반다고 능 바이 꼭 살아냐이 능 나타 완수 위동 티니 어 샬로 능 바노 사허디 아니 카방니 다국대 북성

0: 거기가 누구 있지? 가봐야 너 하지. 기사번호 못 당겨. 전화 오다 따라.
1: 아, 그나저나 잘해.
0: 이 기사번호 못 당겨. 뭐, 너 아스 긴가 승는 빠리오. 넌 아스 긴가 승는 빠리오. 아부하이 차르르 빠리 뉴욕. 아부하이 롱만 생기 동거여 하면 라마망지 탕이 동거여 아부니 박은을 사오. 이제 함양나 당저도 농밖에 하거나 이제 함보로도 와보는 그런 게 당시도인 사람이 잘 안게.
1: 아우, 아우.
0: 이제 보름부터 사위고 부지리만 난리야. 이 따북 산악탕은 이제 뒤진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사위 부지리만 이제 보러 하면이 라모는 보러 들은 게 많게 보러 가하니 라모 보러 들은 게 많어. 많이 보니 원수만 나고 하야 보니 바비 제나 당비 정말 시도 할 거는 이제 바깥 가 함보러 가 하면 좀 시도이니 원수만 다다란 게.
1: 아우, 하면은 다 쓰는 거지. 하면 쓰는 거지. 하지.
0: 예. 하면은 다 쓰는 거지. 저도는 그 하면 라모 탕도 아버 니지 함양이 탕할게 니지 사진이야. 저도는 니지 니 고마부카 니지 니 봉투게 저도는 마치몽 만노 아버 하야 대박
1: 아우,
0: 야분이 바비노 이 아버 하야 따라
1: 아우. 아우.
0: 기자선은 무슨 예 봉이 리슨덕 봉노 리글라가이라고 아버는 건너가게 부테라티로 보롱이 불아서 비타시나이 토가노 레틴 비싱라고 마이살라야노 아마 아버 탐로 칼리야노 키즈랑 찍은 찍어 놓은 게 리더 수글라이네 키즈랑 놓고 라야 나보 부티 시스템에 따라 아깝지로 놓는 거 같아 보는 것이 말이죠 사회 오브지리 말이야 사르르
1: 아버
0: 빨리
1: 아버
0: 빨리 이렇게
1: 보러 원투고 안 나니 인자고 나 주자기 나요 흔히 양능 커먼트 나이 한게 벌써 시들아 커먼 클라이자 부이베 근데 엔진은 풍하인 거 아니 이 스크린 나이 라이트로 나리 안 하이 니냐 하면 하노 하이 노 아버 기버 땀 뭐라 뭐 상자 떨어 땅 혼자 군 사이지 말이야 하지
0: 아버 아버 따라 버는 거지 검은 카니모 버는 셰르니노 봉노 검은 카요 그 함버로 봉노 카야제 봉니 칼라 아버 하이 롱 롱바이 롱 케미 라요 따라 아니 고포베 고포르 케미 라기노 어 제 버노 검은 카니모 버로 아버 하이 어 셰르니 셰르니 버로 아티미 아버 하이 미 라이토 따라 안 가부노 어제 하면은 또 또는 마치도 봉노 소요 부지 말이야 제 따부 제 동마 제네 레슨 자라고 버로 가함니 라마 탕키도 있는 마완스 뱅초 따라
1: 아 나다 함바
0: 이게 한번
1: 잘한다. 한번. 야, 뭐노? 아, 너도 누구? 아, 풍악에게 꼭 말하면 누구로 하냐이? 사모아 봐, 인터레스팅 가하니 클라냐 보기 전에 카이라이. 담자니, 코멘트 많아 보기 전에 나 비유 많아 보기 전에 살아이. 아, 뭐로? 담니 살아이. 딱히 꼭 나이 되기나. 아, 디버 가함?
0: 디버 가함 사르노 보이다노.
1: 아, 디버 가함.
0: 아니, 이 양 우리 부르마하라는
1: 일이라도. 나도 살아.
0: 진이니 트로피 페이 세마니 아버토 벨라이토 시릉장 나이 꼭 슬라르 노로 부탕고 그레이 노로 부탕고
1: 아우
0: 아버 그 위에 다버 다버 제 사자가 아버 하티 바자로 판 상수 아버 중 우리 정말 반 신나이 부스탕고 키사탕 신나이 우프라온 케 보라나 우리 그레이 하이 우리 카자고 버 오버 하이노 오버 하이로 정말 무케토 바자로 신노마 하리페 중 상상케 아 보니 부마 부카바 오브 부스타나 바보 하시스 로마 바나이 불타이 송카 아브노 앙벨레 와나 엄마 해도
1: 아 부마 부호 나냐 난고 아니 부사 부호 하이리 좀 해리 봐
0: 이게 이니 구불노 산아 탕야 바라오스 아보 하이스 키샤 부리 부사로 쳔포 아보 바이스나 쇼트로 보스로 우니 보여스로 아보 하이케 응고 있을 칸 쳔본 부 가르젠 나 숭기니까 아보 하이로 케 몰레 무탄라 농 바라오 무탄 카노 세이 고블리 보록 나이 칸체지 코다니 히톤에 루보록 차 보록노 파 보론데 나낭네 플레이 바자로 페 보록 하노 하나이 보도니 오바하이 마스터노 케 좀테이노 보록 마르고 하야데타라 하 예 아분 바진 안 카르젠 노 차스미니타 가 바이케 바자로 라모 마니 네 하나이 쿠야 코토 야 케노 고 아만 가즈 바이케 타카 하나리 히말리야 사케 원노고 세와데 작테 이룬 칸고 히 타마룽 아분 바진 노 예 옹나이로 아보 예 옹나이로 파옹 좀 이제 노 부마파 풍상이 부사로 그 아마 할때 비신가 이제 꼭 나타야니 부사로 엄마 하요 글루마 이놈 좀 아보 디니 사는 소피티 안 만작숙가 아보 아 디니 소피
1: 아우 나도 아우
0: 사리고 바자르 타모 사리고 탕키네도 아게 좀 소스라 이거 이스라이 이스라이 좀또 마바 바바스 노 좀스 마바
1: 아
0: 이게 따봉네 보롱 카하야 ᱥᱟᱨᱤ ᱜᱚᱴᱷᱟᱝ ᱥᱮᱱᱟᱭ ᱦᱚᱨᱚᱠ ᱜᱤᱨ ᱥᱮᱱᱟᱭ ᱟᱵᱚ ᱞᱟᱢᱵᱚ ᱛᱚ ᱩᱱᱠᱤᱱ

0: 아니 가만히 다음 주 걱정 한남 그날 뜨고 전에 어디한테 그냥 거꾸로 만나 살아다 보는 내가 하였어. 전에 사정 얼마나 한게 아릴 대리엘 니꺼노 기차 아 나로 왕바이 거꾸로 왜 그런가? 택시 거꾸로 나이네 그나 사본가. 디버가 함. Hello. Hello. Korang kanaya ni ni dakuk, dang kabukuk dang ka angin korang kisaman kanaya. An bagai henhek klaipi kanaya gina shabu. Hello.
1: Hello.
0: Di berkaham sadi.
1: Di berkaham ang raja puni soito di depar ma.
0: Sadi sadi.
1: Ini ni je, topik nak nak wuih ni, elai. Khas ramai bungka, ab. Kakak wan sunai kan, kebo melai jual lima hari bungo.

0: 먹들이 눈에 입을 사람이 무슨 만천한 하리 예 아버님 부진한 안고다
1: 아버님다 버럭니 저더니 나시마도 소만 잡을래나 저더니 완숙만이 소만 게 버럭 버리러 박사 흔히만어 너럭 너럭 뭐 뺀바라 간에 정거 숨어 간에 정만어 근데 아버 먹어봤

0: 급 그러면 안에 뭐는 거 그러면 거친 동갑에 어른의 시야 그 심한 시야는 시작입니다. 어 방만이 있다.
1: 아우.
0: 아르는 아 한일이랑 정말 제가 하이 하이 아버 한일 같다.
1: 액츄얼리 지니 뭐라고 하면 하노?
0: 하니까 제 그런 말이야.
1: 지니 뭐라고?
0: 그 와나 와나 진짜 뭐 하이다.
1: 아우 벨레키는 와나마 신자 꼽노?
0: 사원이요.
1: 다다다 한 번 한 번.
0: 한 번 한 번.

아니 가방에 나으리 묵상? 넌 그날 정도 이제 눈에 까불어 빤다 살아다 보인다 내가 하르소. 안 가서 들어 너를 너 가방마 구석 네 꼭 살펴나니까 물어보러 당연히 나게 한게 너를 따고 마디면 때 두어래 네 보래 대 그레이저스 네 울어 엄마의 가방마 대플럼 네 스키드 막 지니 아이디에 구석 동거 어제가 당연히 너를 주고도 클라이네 너네 길에는 밝히 쓰나만 아군 나이지 아나르제 인포메이션 동문에 앙농노 매박노 사클라이르카 아나로 넥스트 앙테 엄마 한게 너무 사나이지니 아숙 저러노 앙테 인포메이션 들리야 기사를 써먹고 하나이시네 아니 가방이 다업디 북성 저더노 까한 동기 데이 너럭 마이드믹 데이 12 파스만 야구로보 디플로마 쿠스로 클라냐는 따복디 담네 힝간게 따복디 어자로 내일로기오 쿠스로 디플로마 쿠스로 통한게 능다티노 세부그로고 저라마나니 셰파유 해디바 아운 버기 너럭 제만석 양 너거 하이나 동야우네 강마 쿠스로 와이그 달리 정마한게 베르케 자우치곤 치곤 쿠스 강마나 따옥 동고 ini internet kurs tonggo 4G 5G ni je sini AI dok ni dai drone dok sal nani abo hai nang khlai nang sang sa ka chana ulong hang ke kisam sarang aji manai sadin kam ok khlai mai he da on bagi sang ni ni jorano nostok khlai u nei hanyo tonggo nei nostok khlai ji dai bahai ke ni ni lang manate ok ham khlai man abun nali sini student je tong dai rok no ang nong ramu sanam sungo site os computer pan sang ni je pan sang ni je pro nong joraman puru on bagi ke ni ni samgon angna yaburok jeng haino ni life no nosto ta khlaji plus life no haino time rong explain ta khaidi anga phadi jeng tabuk angna rok bai tei development ni je scheme ni kobra ang saka ti anthani kri information angan bai shaliya ta ga samung khana chini phadi jeng ada gonta mota nor bai kisari relax kira samung khana lai sona tam hun mangle khrai tuni chini urgent ni kobgor panda sarda point mega hertz